함께하는 음악 여행. 가끔 이럴 때 없으신가요? 너무 편한 옷만 내내 입고 다니다 보면은 한 번쯤은 좀 딱 떨어지는 정장으로 차려입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늘 편한 자세로 숨쉬기 운동만 하다 보면 온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아서 사라지는 근육에 긴장을 좀 줘야겠다고 각성할 때도 있습니다. 긴장이라는 거 너무 안 해도 탈이고 또 너무 많이 해도 탈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너무 풀어주면 집중하는 재미가 없어지고요. 항상 긴장하고 살면 인생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긴장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걸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에 풀어줬다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살짝 긴장되는 느낌을 즐기면서 오늘도 새롭게 음악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네, 지금 분명히 먹었는데도 배고픈 경험, 그 결과 돌아서서 또 먹는 경험, 아래의 진짜 배고픔과 마음의 배고픔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진짜 신체적인 허기와 심리적인 허기를 구별하지 못해서 자꾸 먹는 증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프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신체적으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허기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말은 진짜 배고프다기보다는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허기져 있어서 음식으로 달래고 싶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갑자기 따뜻한 음식이 땡긴다는 것은 위로에 허기졌다는 거고, 갑자기 달달한 게 땡긴다는 것은 로맨스를 그리워하거나 지금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짠 음식이 땡기고 먹고 싶어지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분노가 이글이글하다는 거고, 매운 음식이 마구마구 땡기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건데, 감정적인 허기를 신체적 허기로 잘못 인식하고 자꾸 음식을 먹다 보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증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언가 음식이 먹고 싶고 땡긴다라고 생각될 때면 바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허기져서 그런 건지. 네, 감정적으로 허기져서 땡기는 거면 음식 말고 다른 걸로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걸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은하 가수의 잊을 수 없는 그날 듣고 왔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곱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나도 지혜 빠져서 스스로만 만족함 중에도 자신의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 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만을 보며 술에 취한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픈 날도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거짓이 있을 겁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들을 놓아 봅니다. 그러한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내 편 듣고 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제철 절기와 건강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여름철에 어떻게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또 과학적으로 물을 보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연구원 장람은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한 시기 또 위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일 4리터의 물을 마시면 해독이 된다.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초래한다. 그리고 하룻밤 지난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견해들은 현재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주로 간이나 신장 등 기관에 의존해서 대사 및 배설 기능을 수행하며 물을 많이 마실수록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하시면 전해질 교란을 일으키고 또 심할 경우에는 저나트륨 혈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정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끓인 음용수는 물의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을 끓인 후 바로 마시면 안전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룻밤 지난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여부는 하룻밤이 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 조건과 보관 시간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끓인 음용수는 청결이나 밀봉 조건에서 보관하면 일반적으로 하룻밤이 지나서도 계속 마실 수 있지만 장기간 개봉하여 보관하거나 또 용기가 깨끗하지 않거나 냄새가 나고 불순물이 생겼다면 다시 마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인체는 운동이나 고온 작업 등의 상황에서 땀으로 인해서 일부 수분이나 나트륨, 칼륨 등 일부 전해질을 잃게 됩니다. 여름철 식수와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권장했습니다. 먼저, 소량으로 여러 번 마셔주고 주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땀이 많이 나므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또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끓인 물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고당도 음료를 장기간 대량으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수온은 상온에 가까운 것이 좋고 또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위장관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땀을 많이 흘렸거나 장시간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한 후에는 전해질을 적절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기에 물도 음료수도 모두 적당하게 마셔주면서 이 여름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김선희 가수의 해피와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허순복의 단편소설 미련은 회색빛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주말이 싫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지만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 50대가 되면서 모든 기관은 쇠퇴해져가고 몸의 기억만으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이불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이불의 온기는 마치 포근한 포옹처럼 그를 느릿느릿 감싸 안았다. 비어있는 머릿속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목적 없이 떠다니고 있었다. 아, 일어나고 싶지 않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나른하게 누운 채 편안함을 즐기며 무료한 주말을 떼고 싶다고 몸은 말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고요를 깨뜨리며 핸드폰 통화 음악이 흘러나온다. 친구 윤태기가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했다. 이 나이가 되니 부모님들의 비보를 듣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게다가 윤태기 아버지는 86세로서 현대 노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셨고 또 병원 방문도 적당히 하시다 돌아가셨다. 자식한테 효도할 기회도 주었으니 서로에게 아쉬움 없이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딱히 슬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나갈 일이 생겨서 오늘은 무료하게 침대에서 뒹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했다. 불현듯 오늘 드디어 윤택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흥분되기도 했다. 윤택은 절대 도를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철칙주의자로서 그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국장 자리에 앉았고 또 친구들이 믿어주는 리더이기도 했다. 그런 윤태기가 동창 모임에서 첫사랑 여자를 만난 후 아내와 이혼하고 첫사랑과 재혼한 것이다. 그들이 재혼한 지도 8년이 되었는데 어찌나 비밀을 잘 지켰는지 얼마 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궁금해서 첫사랑 여자에 대해 물었지만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어느 기관 단위에서 출근을 한다는 정보를 여러 입을 통해 얻었을 뿐이었다. 그는 떠날 차비에 분주해졌다. 입고 갈 양복을 골라보았다. 딱히 고를 필요도 없었다. 일절 비슷한 양식의 검은색 양복뿐이니까 단지 옷을 지은 시간이 다를 뿐이었다. 그저 손 가는 대로 집어입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맨 안쪽으로 손이 간다. 유일하게 다른 양식으로 된 캐주얼한 정장 자켓이다. 매일 같은 양복만 고집하는 그에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캐주얼한 옷으로 입으라며 그녀가 사준 것이었다. 입어본 지 10년이 되는 것 같은데도 백화점에서 산 브랜드여서인지 아직도 새 것 같다. 옷걸이에서 벗겨낸 옷을 들어 냄새를 맡는다. 행여나 그녀의 향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는 머리를 흔들어 부질없는 생각을 털어버리고는 거울 앞에 섰다. 이마와 눈가에 잔주름이 내리긴 했지만 웃지 않으면 그런 대로 봐줄만 했다. 오랜만에 먼지가 앉은 스킨병의 뚜껑을 열고 얼굴에 씩씩 두 번 바른 후 로션까지 손바닥에 묻혀 온 얼굴에 쫙

0: 펴발랐다. 단장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는 피식 쓴웃음을 지었다. 상가집에 가는데 이렇게 신나게 설치는 자신이 어이없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세상만사가 귀찮아졌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제일 편했다. 전에는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도 가지고 어쩌다 가끔 여자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 같았다. 그런 그가 오늘은 왜 이렇게 들뜨고 있는지 자신도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윤택의 재혼녀를 만날 수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 재혼녀의 친구들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기관 단위에 출근한다고 했으니까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수준의 분일 테고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죽어있는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줄 여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사랑의 불씨가 두터운 잿더미 속에서 숨쉬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얄미운 50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슬며시 찾아들었다. 장례식장 사무청 앞에 도착하니 조문객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막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사람으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문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직장을 세 번이나 옮겼고 매번 국장 자리에 앉았으니 조문객들이 많지 않을 수가 없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다섯 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대부분 시커먼 남자들이었고 가운데 줄 남자들 사이에 여자 몇 명이 끼어 있었다. 한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두려움에 저도 몰래 머리를 돌렸다. 그녀가 아닐까? 비슷한 사람이겠지. 제발 아니었으면.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머리를 돌려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늘 웨이브를 살짝 한 긴 머리를 즐겼고 몸매가 날씬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단발머리에 보기 좋게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는 긴장했던 마음을 스르르 풀어놓았다. 꿈에서는 자주 만났지만 실제로의 만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만약 그녀를 만난다면 어떤 마음일까? 첫마디는 무슨 말을 할까? 그녀는 반가워할까? 웃어줄까? 아니면 못 본 척 무시할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어서 고별사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다시 곡이 울리고 조문객들은 일렬로 줄을 지어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천천히 밖으로 밀려나왔다. 그는 저도 몰래 눈으로 그 여자를 뒤쫓으며 슬금슬금 거리를 좁혀갔다. 마당에 나온 사람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 계단을 따라 안신째를 지내는 장소로 이동했다. 그의 발걸음은 제멋대로 그녀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지 않고는 궁금증을 놓을 수 없는 듯 뒤를 쫓았다. 그 여자의 작은 움직임조차 놓칠세라 익숙한 흔적을 찾으려고 눈을 떼지 못했다. 순간 그녀가 머리를 돌리며 옆에 일행과 말을 했다. 작은 얼굴에 엽서만 비쳤지만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닿는 듯 경련이 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의 울음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웠으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쁨, 설렘, 불안 등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마구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가 밤낮으로 생각했던 연인, 꿈속에서도 그를 늘 괴롭혔던 여인이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1: 석단장님, 오랜만입니다.
0: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의아한 듯 눈동자가 커졌다. 경악의 눈길이 방황하듯 그의

0: 얼굴을 빠르게 스쳤다. 놀라움이 눈썹에 내려앉아 파들거렸다. 그녀는 뭔가를 떠올리는 듯 주위를 의식하며 다시 평온함으로 돌아왔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기쁨이 묻어 있었다.
1: 나야 뭐 늘 그렇지.
0: 행복하게 보내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의미 있게 웃으며 입가에 가벼운 냉수를 머금는다. 그는 당황해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하며 급급히 대화를 중단했다. 전 국장님 연락번호가 없는데요. 혹시 제 번호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역시 솔직하고 거리낌 없었고 늘 그랬듯이 당당했다. 그녀 앞에만 서면 그는 늘 자신이 작아지는 듯했다.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낙엽 한잎이 날려와 그의 눈을 가렸다. 그는 민망해 급히 손을 올려 낙엽을 떼냈다. 그녀는 이미 사람들 틈에 끼어 멀어져 갔다. 그는 죄 없는 낙엽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바스락하는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손을 펼쳐보니 아직은 느긋하게 수분을 보유한 푸른색 낙엽이었다. 그는 안타까운 듯 주머니에 푸른 낙엽을 집어넣었다. 모든 만남은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자신을 찾아온 푸른 낙엽이 붉게 타오르지도 못한 채 사람들 발에 밟혀 뭉개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는 윗몸을 두 팔 안에 감싸놓고 창가를 쉼없이 바장이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걸음마다 자박자박 밟혔다. 오늘 그를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놀라움에 이어 피어올랐던 기쁨의 미소, 입귀를 살짝 올리며 만들었던 보름물은 분명 반가움이었다. 한때는 그의 전부였던 그녀. 우연한 만남은 없는 법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장례식장이었을까? 장례식장에서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일지 아니면 인연의 끝을 알려주는 건지 머릿속으론 곤혹스럽기만 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싸늘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친다. 낙엽 하나가 창턱에 살랑 내려앉더니 금방 날아갈 듯 파르르 몸을 떤다. 그는 급히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걸 집어내 살짝 눌러놓았다. 빨갛게 불타는 듯한 낙엽은 느긋한 푸른 낙엽에 깔려 몇 번 더 파닥이더니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는 그제야 시름이 놓이듯 몸을 돌려 소파에 무거운 엉덩이를 붙였다. 탁자 위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그는 멍하니 액면이 꺼져 있는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검은 액면에서는 155-4477-5020이라는 숫자가 돌맞은 호수의 개구리처럼 하나씩 튀어오르며 그를 조롱했다.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숫자들. 치매에 걸린다 해도 그는 이 한 줄의 숫자만은 잊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본 지방에서 30여 키로 떨어진 시내의 호화로운 카페에서 만났다. 남사친과 여사친의 신분으로 1년간의 만남을 이어왔지만 그날은 그런 관계를 타파하고 싶어서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34살의 문화관 무용단장이라는 여인과 38살의 농업기술과 과장인 남자 사이의 만남일 뿐이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혼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것이 지금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서로의 현재만에 집중하고 만날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공원의 산책길에서 바람의 애무를 즐기면서 서로의 부드러움을 느꼈고 새들의 지저귐에 함께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늑한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아 조용히 커피향을 맛보며 창밖을 향해 멍을 때리기도 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다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휴지를 걸었다.

0: 알게 되었고, 사랑의 끝에는 소유욕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갖고 싶었다. 용기를 내내 여자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비록 본인은 유부남이고 여자도 유부녀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고민에 시달리지 않고 삶의 사소한 일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단순히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즐기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었다. 무거운 청동색 나무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렸다. 봄날의 따뜻한 햇볕이 쏟아져 내리며 그녀를 환하게 비췄다.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얼굴에 알릴 듯말듯 미소를 머금고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에 따라 옷자락이 부드럽게 찰랑였다. 폭포수 같은 머리카락을 거뜬히 감당해내는 가느다란 허리가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다. 고운 볼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장난스럽게 흘러내려 하늘거렸다. 그녀가 등장하면서 카페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고 공기마저 향기롭게 느껴졌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했다. 그는 차오르는 숨결을 고르고 침을 꿀꺽 삼키고 생일 선물이야 라고 말하며 귀엽고 앙증맞은 빨간색 테를 두른 신형 핸드폰을 그녀 앞에 내놓았다. 그녀가 손을 뻗어 만지려는 순간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음악과 함께 155-4477-5020이라는 번호가 액면에 커다랗게 뜬다. 그녀는 긴 속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물같이 그윽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꺾고 생화 한 묶음을 내밀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38살에 처음 해보는 사랑 고백이라 어지간히 민망하기는 했지만 멀리 보내버린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같은 건 떠오르지도 않았다. 오직 애타는 마음으로 그녀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으며 재미있다는 듯 그의 상기된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며 웃었다. 일단 일어나세요. 그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그는 더욱 긴장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1: 대답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예요.
0: 어차피 무릎까지 꿇었는데 꼭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의 눈동자에서 진심을 찾아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어찌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그녀의 숨결이 얼굴을 간지려 그는 더욱 당황했다. 무엇인가를 찾은 듯 그녀는 꽃을 받아들고 그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하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